허트스케이프 선정 최장 절제술 분야 전 세계 상위 0.1%로 뽑힌 명의 강창무 교수. 그에게 물었다. 신의 손을 갖게 된다면 시간을 돌려 고치고 싶은 환자가 있나요? 그러자 그는 어머니를 고치고 싶다고 답했다. 그가 의과대학에 들어가 2년 차가 됐을 무렵 그의 어머니는 대장암 수술을 받았다. 요즘 대장암은 조기 진단으로 완치되는 경우가 많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수술 후 암이 재발했고 어머니는 치료를 받다가 결국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난 정말 철이 없었다. 어머니가 암인 걸 알면서도 걱정 말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통증이 정말 심하셨다. 암이 뼈까지 전이돼 힘겨워하셨는데 그때 진통제 하나 못 드렸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보낸 게 너무 후회된다고 했다. 그때 자신은 어머니를 보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고 의대 학생이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자신에 대한 무력감과 그냥 죽음을 외면한 것 같은 마음 고통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남같지 않았다. 암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서 생명을 끊는 순간은 막을 수 없지만 진료를 통해 암은 더 이상 내 삶에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암 진단을 받고도 많은 분들이 자연스레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며 시간을 보낸다. 어머니가 나한테 남겨준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외래 오는 환자들에게 사소한 일상에 관한 질문들을 던진다. 그의 메모장에는 환자의 생일, 가족여행, 벼농사 수확 일정 같은 환자의 건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일상들이 잔뜩 적혀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6년 정도 됐다. 어머니 얼굴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데 신의 손이 있다면 정말 어머니를 살려내고 싶다. 어머니를 치료해서 내 딸도 보여드리고 싶고 좋은 추억과 기쁨도 나누고 싶다. 그는 끝내 눈물을 보였다. 그는 만약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묻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어떤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지. 그런데 내가 본 그는 이미 그의 삶 속에 충분히 어머니의 대답을 들은 것 같았다.

유명상 책순이의 유명상 바오롯이 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낮은 자가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결실을 하게 하는 것은 뿌리에 있는 것이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높은 곳엔 열매가 없다. 예, 이 단 두 문장 안에서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아진다는 것, 어린 아이가 어른을 보듯 그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그곳에서 모든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성경의 야고보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는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싶습니다.

숨어막 산채 전해지는 전례 성가인 영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 들으시며 성음악 산책 여러분과 함께 문을 열겠습니다.

영가였죠. Amazing Grace.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 감상해 보셨습니다. 소프라노 신영욱의 목소리였습니다. 샤를르 구노 작곡의 성녀 체칠리아 장엄 미사곡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곡이죠. 상투스 거룩하시도다입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1: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0: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주일 3종 기도에서 하느님의 은총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며 그리스도인은 이를 세상과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순례자들과 함께 3종 기도를 바친 교황은 이날 복음인 마테오 복음 9장 36절부터 10장 8절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시선에 주목했습니다. 교황은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고 기진한 군중을 바라보시며 깊은 연민을 느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억압과 폭력으로 지쳐있는 인류를 바라보신다며 전쟁이 남긴 상처와 소비주의가 초래한 공허함,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들, 악으로 인해 무너진 가정들, 거짓된 이상에 현혹된 젊은이들을 보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연민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견하신 것은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라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사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시련이 있는 곳에는 희망을, 불신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이민청의 청렴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의 발단은 수년간 추진된 바이오메트릭 기능 업데이트, 즉 BCU 프로젝트의 실패입니다. 공공서비스위원장 서 브라이언은 관련 보고서에서 드러난 내용이 매우 심각하며 공직사회에 요구되는 윤리 기준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업 실패의 원인뿐 아니라 보고 체계, 정보 공유, 책임 소재, 그리고 고위 공무원들의 판단 과정이 적절했는지까지 폭넓게 검토됩니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 전환 사업인 아워 퓨처 서비스 프로그램도 함께 점검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고위 공무원의 책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는 이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 대형 IT 사업의 관리 체계와 감독 기능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논의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사업 실패를 넘어 뉴질랜드 공공부문 거버넌스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5월 식품 가격이 전월 대비 1% 상승하며 다시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유 가격 상승으로 2리터 우유 평균 가격은 1년 전 $4.57에서 현재 $5.06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육류와 빵, 초콜릿, 테이크아웃 커피 가격도 상승하면서 식품 물가 전반을 끌어올렸습니다. 연간 기준 식품 가격은 3.6% 상승했고 특히 육류, 가금류, 생선 가격은

1.5% 올라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세계 유제품 가격 상승이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토마토와 올리브유 가격은 하락했고 휘발유와 디젤 가격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상승률은 전년 대비 0.3%에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이며 전체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 부진이 광범위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면서 가계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산업용 부동산 임대업체인 칼더 스튜어트가 향후 10년 동안 1억 1천만 달러를 투자해 산업용 건물 지붕을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회사는 전국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최대 17만 개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5,000에서 2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조업체와 물류기업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입주 기업들은 보다 저렴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일반 전기 계약보다 긴 10년 이상의 장기 가격 계약을 통해 에너지 비용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 배터리 저장 장치도 도입해 낮에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피크 시간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가 전력망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체 발전 설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내무장관 브룩 반 벨덴이 소방 응급 서비스 기관인 Fire and Emergency New Zealand FENZ의 자금 조달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재 FENZ는 주로 주택과 재산 보험료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통해 운영되며 지난해 약 8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FENZ의 역할은 화재 진압을 넘어 의료 응급 상황과 자연재해 대응까지 확대됐습니다. 최근 1년간 전체 출동 건수의 약 3분의 1이 화재와 관련 없는 사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 벨덴 장관은 보험 가입자들만 이러한 공공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일반 재정의원, 지방세, 기반 부담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번 논의는 향후 소방 응급 서비스 제도 개편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보험업계 역시 현재의 부담금 체계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식이 선택되든 비용 부담이 누구에게 어떤 비율로 배분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정치권에서 노동당의 교통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최근 대중교통 이용요금 상한제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며 생활비 부담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노동당이 제시한 정책은 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등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의 주간 대중교통 지출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동당은 이를 통해 통근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연합정부 측은 해당 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일부 고소득 지역 주민들도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책 설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가계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적 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하고 있으며 교통비 절감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0: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오는 선거를 앞두고 생활비, 공공서비스, 인프라 투자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정책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를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 이른바 캔슬 컬처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캔슬 컬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불매운동이나 공개 비판 등을 통해 책임을 묻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진보 진영의 캔슬 컬처가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최근에는 보수 진영 역시 반대 의견을 가진 인사나 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기보다 강연이나 행사 참여를 막거나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불편하거나 논란이 있는 의견이라도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검증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모든 발언을 무조건 보호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허위정보 유포와 명예훼손, 혐오의 표현 등은 사회적 책임의 영역에 해당하며 적절한 비판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신과 다른 의견에도 발언과 토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시장에 쌓여있던 대규모 미판매 주택 재고가 5월에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의 상당 부분이 매매에 실패한 판매자들이 자신의 주택을 시장에서 철회한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고는 시장에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판매되지 않은 주거용 부동산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해 왔는데 주된 이유는 많은 판매자들이 비현실적인 가격 기대치를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이러한 재고는 5월 들어 소폭 감소했습니다. 인터레스트.co.nz은 미 판매 재고가 4월에 28,200채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5월에는 26,600채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한 달 사이 5.7%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택시장에서 철회된 매물은 공식적으로 매물 등록이 취소된 주택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매물 상태이지만 적극적으로 판매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택도 포함됩니다. 인터레스트.co.nz은 철회된 매물 수가 4월 3,200채에서 5월 4,200채로 급증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한 달 동안 31%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 5월과 비교해도 9.7%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가 5월 미판매 재고 규모를 전월 대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판매 재고는 지난해 5월보다 6.8% 많았으며 2024년 5월과 비교하면 11%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구름 낀 날씨로 소나기가 곳곳에 지나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다 오전부터 차차 개며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

0: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로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 365일 건강하세요.
0: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장, JMP 로 국제공증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승신입니다. 세수하고 머리 말리는 일, 설거지와 청소하는 일, 매일 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일들은 보통 허드렛 일로 분류가 됩니다. 다른 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빨리 해치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오히려 아주 천천히 집중해서 하다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에너지가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 어떠한 생산적인 일보다 더 창조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가끔은 완전히 다른 리듬감으로 하루를 살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늘 후딱 해치우던 일들을 더 공들여서 해보고 고요함 속에 마냥 머물러 있다 보면 그동안 놓쳤던 뭔가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네, 16회 CPBC 창작생활성가제 본선 오른곡이었죠. Always 밴드의 나를 부르시어 들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의 나의 신앙체험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요, 가톨릭 평화신문에서 지난해 공모를 해서 올해 발표하고 시상을 한 제7회 신앙체험수기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서울대교구 청담동 본당 안윤자 베르나데트 자매의 귀향인데요. 수상 소감 듣고 작품 감상하시죠.
1: 제가 미비하다고 생각했던 글을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같이 그 캐톨릭 신자들 특히 냉담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캐톨릭 신자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해요. 제 경험으로는 제 이마에 그 십자가 세례받을 때 새겨졌던 인호가 제 가슴에서도 새겨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례성사 때의 그 신앙, 그걸 돌아보면서 구체화되었고, 또 예수님 앞에 놓고 제가 쓰는 것 같은, 그래서 저 자신에게 또 예수님께 대화를 한 기분이었습니다. 제 생활, 신앙을 한번 돌아본 그런 기회도 됐고,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0: 흐르는 물처럼 가버린 세월이 마치 어제일인 듯 선명하게 펼쳐진다. 때로는 순례자처럼, 때로는 도시의 방랑자처럼 배회했던 지난날은 그대로 나의 인생길이었다. 기억 속 저 너머에서 영상 하나가 아스라한 흑백 사진처럼 피어오른다. 눈이 소복히 쌓인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가난하고 고요한 그해 성탄절에 나는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기 위해 320조항 교리문답을 달달 외워가며 1년 반 동안 착실하게 공부를 했다. 따지고 보면 평생 살아갈 미천이 되어준 교리의 기본기도 이때 또박또박 기억해둔 문답책에서 나온 것 같다. 어린 나이에 대체 무엇에 홀려버려 그리도 정성이 뻗쳤던 것일까? 예비자 기간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미사를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다. 누가 억지로 등을 떠민 것도 아닌데 어째서 그토록 열정적으로 매달렸는지 알 수가 없다. 세례받는 날에는 순결의 표지로 하얀색 정장이나 한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다. 함께 교리 공부를 한 영세자들은 대부분 새로 맞춘 옷을 입고들 나왔다. 도톰한 공단에 술을 놓은 진주빛 한복이었다. 축제날처럼 멋들어지게 흰 드레스를 빼입고 온 여인들도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어려워진 집안 형편을 뻔히 알고 있었기에 차마 한복을 맞춰달라고 입을 떼지 못했다. 결국 혼자 고민만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아버지 장례날 상복으로 입었던 광목으로 만든 얇은 소복을 꺼내 입고 세례식에 갔다. 세례를 받던 때가 동지섣달 엄동설한이었으니 분명 덜덜 떨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추웠던 기억은 없다. 교리 공부 장소였던 성당 수녀원 강당 마룻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귓전에 생생한데 말이다. 함께 세례를 받은 간호고등학교 언니들 얼굴과 세례식에 분주한 예절들, 대모님 모습까지도 선하게 떠오른다. 또한 원장 수녀님의 단호한 목소리와 깐깐한 표정도 어제 일처럼 눈에 잡힌다. 성당으로 올라가는 숲길은 언제 걸어도 한적하고 평화로웠다. 공주 중동성당은 시가지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어 시내 어디서나 올려다 보였는데 고딕 양식의 고풍스러운 성당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평생을 두고 그리움을 주는 내 마음속 풍경이다. 그때는 가톨릭 교리가 어찌나 엄격했던지 당시 교회의 금기 조항들을 떠올리면 그만큼 어둑한 시대를 살았구나 싶어 헛웃음이 나온다. 어느 날엔 예비자 교리 시간에 수녀님이 눈 하나 깜빡 않고 윽박을 질렀다.
1: 결혼하기 전까지는 약혼자끼리 뽀뽀만 해도 대죄를 범하는 거예요. 함께 손잡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다른 것들은 모두 죄악이고 까딱 잘못했다간 영락 없는 지옥행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0: 그때 나는 죄를 피해 도망다니느라 어지간히 긴장하고 살았다. 예비자 교리 시간에 주입된 선악의 기준이 아마도 나의 윤리관을 형성했을 것이다. 중한 계명을 어기면 가차 없이 대죄요. 소소한 잘못은 소죄로 떨어지는 어차피 죄인인 셈이다.

0: 이래저래 죄짓고 살아가는 모습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으니 나에게 하느님은 심판자이신 무서운 신이었고 고해 성사는 당연히 중대한 성사 중에 성사가 되었다. 하느님은 분명 선이시고 사랑 자체이실 텐데 선을 강조하려고 죄를 부각시키다 보니 온 세상 만사가 죄가 되어버린 게 아니었을까? 이처럼 엄격한 예비자 기간을 거치고서야 세례성사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나는 철두철미하게 받은 교리 교육 덕분인지 세상이 많이 변했어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서의 내 위치는 일개 죄인에 불과할 따름이다. 마지막 찰고가 끝났을 때 파리외방 전교회에서 오신 파란 눈의 본당 신부님이 나의 수호 성인을 정해주셨다. 루르드의 성녀 베르나데트였다. 유별나게 몸이 가녀리고 나약한 아이를 보면서 허약했던 베르나데트 성녀를 떠올리셨나 보다. 베르나데트라는 세례명을 받고 성교회의 딸로 다시 태어난 날 성탄절 자시미사에서 첫 영성체를 했다. 미사 때 영성체를 하는 신자들이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영혼처럼 생각되어 몹시 부러웠던 기억이 난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저 하얀 밀떡은 대체 무슨 맛일까? 동그란 작은 형상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신다는데 성체를 영하면 배가 부를까? 그토록 동경해온 신비런 성체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다.
1: 아, 이제는 나도 성체를 영할 수가 있다니.
0: 지극한 감동이 몰려왔다. 당시엔 3시간 전부터 공심제를 철저히 지켜야 해서 영성체를 하는 사람은 온전히 한 끼를 굶었던 셈인데 신앙심에 불타올랐던 나는 비록 영성체할 자격조차 없는 예비신자일 때도 미사 때마다 언제나 공심제를 지켰다. 성당에 오갈 때면 늘 허기지고 배가 고팠지만 나의 그 모습은 주님께 바치는 희생의 표시였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거룩한 한밤중 자시미사에 나는 소복을 차려입고 참례했다. 옛날의 자시미사는 문자 그대로 밤 12시 자시에 시작되었다. 나를 포함해 낮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미리 와서 가슴에 조화를 달고 맨 앞줄에 무릎틀에 꿇어 앉았다. 장엄한 성탄절 축가가 오래된 성당 안에 가득히 울려 퍼지고 드디어 제대 앞으로 나가 천령성체를 하는 순서가 되었다. 간절하고 간곡한 기다림 끝에 처음 영해보는 성체.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춥고 누추한 내 영혼의 집에 나자렛의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떨림이었다. 감사함이었다. 세례받기 얼마 전 원장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
1: 첫 영성체 때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니까 소원을 한 가지씩 미리 생각해두세요. 그리고 성체를 모실 때 마음속으로 청하세요.
0: 면병 속의 성체가 입속에서 녹아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내 안에다 붙잡아 놓고 얼마나 애절하게 간구했는지 모른다.
1: 주님, 제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예수님.

어려서부터 말이 없고 애잔한 아이였던 나는 아버지를 여윈 그해 봄부터 병명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한창 팔팔할 청소년기에 기둥이나 벽에 몸을 기대지 않고서는 혼자서 똑바로 앉아있지도 못할 만큼 쇠약해졌다. 도저히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다닐 기운도 없어서 결국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겨우 마치고 휴학한 상태였던 것이다. 나는 1년이 지나고도 복학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집과 성당만을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이 길어지다 보니 의기소침해지고 활달한 동급생들이 딴 세상 사람들 같으면서도 마냥 부러웠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다. 교복을 입고 가슴에는 배지를 달고 학교를 오가는 여학생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아침 저녁으로 성당에 꿇어앉아 간절하게 올린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나 보다. 나는 다음 해 신학기에 복학할 수 있었다. 2년이나 휴학하는 바람에 동생과 같은 학년이 되었기에 집을 떠나 인근 도시에 기숙사가 있는 여학교로 전학을 했다. 헌데 그 학교가 우연인지 아니면 예정된 필연이었는지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가톨릭 학교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기숙사에서 보낸 5년의 학창시절은 나의 전 신앙생활을 통틀어 가장 다감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성경 아가서의 신부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희망,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했던 애틋한 계절. 그때는 정말이지 주님을 그리워했다. 수녀님들이 선생님인 학교, 교실과 도서관 어디를 가든 십자 고상과 성모상이 모셔져 있는 학교. 맑고 절제된 환경이 주는 평화를 나는 탐닉했다. 기숙사 우리 방 창문에서 보이는 정원의 작은 동굴 안에 성모상이 모셔져 있었는데 나는 이 석고 성모상을 가끔 아무도 모르게 깨끗하게 물로 닦아 제자리에 살며시 놓곤 했다. 그렇게 작은 희생의 꽃다발을 주님께 바쳤던 것이다. 언제나 숭고한 감수성으로 충만했던 학교 교정은 끝없는 신심의 세계로 내 영혼을 이끌었다. 모든 생각과 상념의 근원이 주님이었고 언행과 사고의 중심에는 늘 주님이 자리했다. 훗날 힘겨운 인생길을 걷게 될 나를 위해 하느님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은총처럼 주어진 그 시기에 나는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만 한다.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를 읽으며 치셤 신부에게 무한정 빠져들었던 감성의 바다. 타고르와 헤르만 헤세를 동경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유난히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초월적인 세계를 몽상하였던 때 칼릴 지브란과 칼 라너와 십자가의 성 요한에게 심취해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시기. 다 해지도록 들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고 묵상에 잠겼던 토마스 아캠피스의 준주 성범은 친께로 가는 오솔길을 밝혀주던 등불이었다. 몸은 여전히 허약해서 시험 때만 되면 온 입술이 죄다 부르트고 알아누웠다. 한 번만이라도 남들처럼

밤을 꼬박 세워가며 실컷 공부를 해보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지만 학창생활을 통틀어 날밤을 지새우는 꿈은 실현하지 못했다.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오롯한 사랑으로 불타올랐던 기숙사 생활은 아릿한 추억으로 남아있다.